하나 시골란 토거르랴 야이 밤포리오 школа 오토엘라 얼루마니로 школа 호에 안로 오모토엘라오 마스무칼레로 아니로 школа 위고 나무 마로카 무나 무토엘라오 히나바르셰샤 무토네 트와이게 무니부사 시유에네 카이 무나부사 레오르 할랭고